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13일 아침 일찍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경제 무역 면의 과제와 타이완 관련 문제 그리고 이란 정세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가 초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일본 시간으로 13일 오전 3시 반쯤 수도 워싱턴 근교의 미군 기지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에는 13일 밤에 도착해 15일까지 체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1기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14일 오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인데 양 정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춰 한국에서 회담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오후에는 시 주석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텐탄 공원을 시찰하고 밤에는 만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5일은 시 주석과 점심 등을 함께하면서 의견을 나눈 후에 중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 등 경제 무역 면의 과제와 미국의 무기 매각을 포함한 타이완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가 초점입니다. 또 중국은 지금까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이란 경제를 지원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이란이 중국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양보를 도출해내기 위해 군사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가운데 이란 측은 어떠한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중국 주재 이란의 라흐마니 파즐리 대사는 12일 SNS에 이란과 중국은 고대 문명과 깊은 문화를 가진 두 나라로서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지역의 안전과 평화,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베이징의 테헤란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대해 어리석은 제안으로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휴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핵 개발과 관련해 양보를 도출해내기 위해 모종의 군사 행동에 나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군사 행동을 명령할 것 같지 않다는 당국자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하고 13일부터 예정돼 있는 트럼프

0: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일미의 양자 관계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카이치 수상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회담은 12일 오후 4시쯤부터 약 20분간 수상관저에서 열려 카타야마 재무상 등이 동석했습니다. 회담에서는 13일부터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일미의 양자 관계 그리고 중요 광물과 일미 합의에 근거한 미국에 대한 투자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수상은 일미의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대처와 최첨단 모델 AI의 위험성 최소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회담 후 베센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일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일미 간의 파트너십은 견고하며 앞선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는 회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해 다카이치 수상으로부터 구체적인 요망은 있었냐고 질문하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원유의 대체 조달에 대해 6월은 70% 이상 확보 전망이 서는 등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 뒤 5월은 석유 국가 비축분을 방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2일 저녁 수상 관저에서 중동 정세 관련 관계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원유의 대체 조달은 이달은 현 시점에서 약 60%를 실현할 전망이다. 6월은 현 시점에서 70% 이상의 대체 조달이 전망되며 아프리카로도 원유 조달처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6월은 필요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섰고 이달은 제3차 국가 비축분을 방출하지 않을 생각이다. 앞으로도 대체 조달을 추진해 국가 비축분의 방출을 억제하면서 일본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전 세계적인 감염 유행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5천만 장의 의료 장갑의 방출에 대해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에 요청을 접수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배송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자 회사 카루비가 주력 제품의 일부 패키지를 흑백의 두색 표시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 포장 자재의 잉크 원료는 전년 실적과 동등한 공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 뒤 전년 같은 시기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하도록 관계업계에 주지시킬 것을 관계 강요에 지시했습니다.
0: 원유 조달 상황에 대해 석유 판매 대기업인 이데미츠 고산의 사카이 사장은 중동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운반하는 루트나 북미와 남미로부터의 수입을 추진해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감촉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향후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데미츠 고산의 사카이 노리야키 사장은 12일의 결산 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의 봉쇄로 재검토가 필요한 원유 조달 상황에 대해 국가별로는 대답하기 힘들지만 북미와 남미가 조달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면 전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조달에 고심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조달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감촉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향후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감산이 이어지는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에틸렌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감산이며 오랫동안 가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조금 줄고 있지만 현재 필요한 것은 확실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해 필요한 물량은 현재도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13일 아침 일찍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경제 무역면의 과제와 타이완 관련 문제 그리고 이란 정세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가 초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시아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센.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6: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스미마셍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6: 하이, 고치라 데스.
1: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아리마생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조또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스미마생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수 아리마스카? 스미마생 지수 아리마스카?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6: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이라샤이마세.
0: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あ、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6: お寺ですか？
2: 行きましょう。
4: 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리모는 센소지 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1: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오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키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